0: 아쉽하니 마주 오시게 잘 무제도 너의 기제 데리오
1: Big 106.2 The Beat of Bollywood. Some nights need no words, just the right vibe. Sink into the big chill. Only on Big 106.2, The Beat of Bollywood.